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긴 것처럼 살아라시자. 아파르시 샤고 합본 시다게 제디데스 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를 왜 인용하겠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인용하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이 보아온 것과 먹어온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먹고 사는 거죠. 당신은 그 모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다루셨고 우리에게도 마귀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했는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누구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네 그럼요라고 하면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과 거짓말로 마비되고 거짓말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은혜를 주소서. 시장님의 아들 여기 계신 분들 원하신다면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0만 달러를 벌고 세상을 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입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든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산속에 있든 대단한 사람이든 축구선수가 됐든 무엇이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죠. 신에게 당신은 먼저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잘 들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가 신분을 훔치는 곳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아들의 지위를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약속을 읽더라도 당신의 패러다임이 내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평생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말,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 당신의 이미지를 훔쳐가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담대함은 아들이라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대단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대담해질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불안감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가족이 함께 여기 모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목소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말이 당신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되길 바랐어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 멋진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악마의 거짓말을 인용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진리를 인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경건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마가 오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신이시니까요. 그는 신이 아니야. 당신은 신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방금 한 시간 45분 동안 당신이 잘못한 모든 일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죽지 않도록 벌을 받으신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그게 당신이라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확실해요. 집 주변에서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냐고 말하곤 하죠.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필처럼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저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개선되면 수평적 관계도 개선될 것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육신의 삶이 줄어들고 영적인 삶이 자라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잔인하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잔인하게 매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거룩한 면전에서 저는 거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당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 즉 여러분을 형성하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셨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미친 부모를 뒀을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미친 부모를 둔 적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알려주면 아버지가 사물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를 존경하며 오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3: We are grateful God continues to use my dad's sermons, books, and devotionals to encourage people in their faith. To explore these resources, visit cwh.org. Today, Dad's message, Pattern of a Pastor, reminds us how the Holy Spirit guides us to live lives that honor the Lord.
4: I'm Pastor Salem. I want to welcome you to the Christian Worship Hour. And 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service today and a wonderful message because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the dear Lord Jesus helps us as we serve Him and honor Him. But we want to open with Psalm 103 today.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plenteous in mercy. He will not always chide, neither will He keep His anger forever. He hath not dealt with us after our sins, nor rewarde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For as the heaven is high above the earth, so great is His mercy toward them that fear Him. And Heavenly Father, we do fear You with a loving fear. We reverence You, and we are so glad we can proclaim the wonderful gospel of Jesus Christ. Just speak to every heart and every soul and have Your way in every life.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ll, we're going to have a sermon today on how the Lord helps us as we proclaim the gospel. And it's a wonderful move because it's the help of the Holy Spirit. But I want to share just two or three letters because I know you like to hear from them. And we really have some wonderful letters. Here's one from Rogers, Minnesota. And this is a man. He's writing and he says, I want you to know that on August 19th, I will be celebrating my 49th anniversary of my motorcycle accident that left me a quadriplegic, paralyzed from the shoulders down. The promises of God have helped me grasp that my accident was not an accident, but God's will for me in Christ Jesus, the grace of God in Hebrews, and that my present sufferings are light and momentary and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to me in heaven. Isn't that a beautiful story, a beautiful letter? I called this man. 49 years ago, he had an accident, and he didn't know Jesus. And he became a paraplegic, and in his condition and his impediment, he found Jesus, and he saved his eternal soul. And it's the best thing ever happened to him when he had that accident and turned to Jesus. Just beautiful. Here's one from Garland, Texas, and this is a pastor, and his wife has died, and he's kind of drifted a little, and he's come back to Jesus. Garland, Texas, and he writes, and he says, today at 8 to 8:30 p.m. on the car radio, on the Holy Spirit, allowed me to hear Harold Salem in my first time, just in time, and he capitalized just in time. He said, I've been grieving over my sin and failure and realizing I can't go back and redeem it and be a minister and father and a grandfather. It was the Holy Spirit orchestrated blessing to hear Pastor Salem because he says that he talks about how that I forgot the ability of God that Jesus is enough, past, present, and future. The pastor's message lifted me out of my self-condemnation and back into the eternal forever appreciation for my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He says, thank you, Heavenly Father, and for all that does your glory, Father, and for your kingdom, for the lost souls that have been born again in the Christian Worship Hour ministry. In Jesus' precious name, amen. And here's a man, he slipped away from the Lord, and he's condemning himself and he's despising himself because he thinks that now he's failed and God will never forgive him. And then he says, here comes this message from the Christian Worship Hour. And the message tells him, my dear brother, when you accepted Jesus, all of your sins of the past, all your sins in the future and the present, and all the sins you're going to commit as long as you live, are all paid. Jesus says, I paid for them all, not just the past and present, but all the future. As a matter of fact, friends, all of us, they were all future. All of our sins were future when Jesus died for us. So that's the glorious gospel. Oh, there's always that second chance. He'll take you back. Just come to him and confess your sins. One other that I just wanted to point out and to is Morris, Iowa. And he's talking about The Heart of a Shepherd. Now, The Heart of a Shepherd is a film we've put out. It's 52 minutes in length, and it's an evangelistic film, and it is for young people, children, and all ages. And he talks about The Heart of a Shepherd. He said, I gave both of my sons the heart of a shepherd for their birthdays in hoping they would share them with their families. My oldest son, who has three sons, all under the age of 10, said they all sat perfectly still through the whole DVD. We have watched this film video many times. It's wonderful for all ages. God bless you in your ministry. And if you want this film, you'll just get your pencil and paper. At the close of the service, I'll give the address, and we'll send it to you on a free will offering basis. And it'll bless you and perhaps bring people to Christ, because that's what the whole film is about. But our message for today is a thrilling story, and it's about Jesus, and he talks to his disciples in the John's Gospel, chapter 16 and verse 16 to 22. And he tells them he's going to send a comforter or a helper, because he's going to go to the cross pretty soon. And after the cross, he's going to go on into the heavens. But he's going to send a comforter, and this comforter is going to be a helper. And that comforter is called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will equip them to do battle for him and his kingdom, and he will do it through his people. So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God's people to accomplish God's purpose. And so let's first of all notice this. The Holy Spirit will bring God's peace. And I want to really emphasize that, because when we have that peace, it helps our strength. We're stronger. When we have that peace, we have staying power. We don't just a flash in the dark in the night and then we're all done. God has been helping me now for 75 years that I've been preaching the glorious gospel. And that's because I have the Holy Spirit to help me, and he gives me peace. And I'm rejoicing as I go. The Holy Spirit gives us joy, and he gives us security. And Jesus tells his disciples then, 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ye might have peace. And Jesus will give his followers peace. It is his peace. It is the peace of God. It can be sure forever if we take it, and ours forever. And here's the amazing thing. This is an amazing thing. Well, Jesus looked at his disciples, and he knew what they were about to do, because Jesus in just a few hours is going to the cross, and he knew they were going to forsake him. So here Jesus looks at his disciples, and he knew that they were about to desert him. There he knows that Peter's going to swear that he doesn't even know him, and that others are going to run like scared rabbits. As Mark sadly comments, and they all forsook him and fled. Knowing all of this, Jesus still loved them and gave them his peace. Warren Wiersbe says it this way. Jesus tells his disciples, I have said this to you that in me ye may have peace. The point is this. If Jesus had not foretold the weakness of his disciples, afterwards when they realized how they failed Jesus, they might well have been driven to utter and absolute despair. And so it is as if he said, I know what's going to happen. You must not think that your disloyalty came as a shock. I knew it was coming, Jesus is saying.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to my love. It doesn't affect my love a bit, even though I know what you're going to do. And when you think of it about it afterwards, then he says, don't despair, don't despair. He gives them hope. He can see them down in the valley where they've forsaken him. And he says, don't despair. I'm giving you this peace, and I love you. You see this illustrated in the denial and the restoration of Peter. Jesus told Peter he would deny him, and Peter refused to believe it. He just wouldn't accept it. He said he would die before he even denied Jesus. And I believe Peter was as honest as the day is long. But Jesus' words became true. Peter swore he didn't know Jesus. Not once did he deny the Lord, but three times he did it with cursing. Can you imagine it? That terrible night when Peter heard the cock crow that night, it was like an alarm clock is in the morning. Peter came to his senses, and he went out and he wept bitterly. Peter must have thought, now I am done. Jesus is through with me. I blew it just as big as I could. Jesus won't have anything to do with me. It's all over. Peter was sick at heart, and I know that he probably wished he could die. But in a few short days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message was given to the women, go tell the disciples and Peter. He said, I have a message for the disciples. I want you to tell all the disciples and Peter. He singled him out. Peter had forsaken Jesus, but Jesus hadn't forsaken him. And I've forsaken Jesus many times, but he has never forsaken me a single time. And he's always taken me back. That's the glorious grace of God and the love of God. And he's there if you just confess your sins. He'll forgive us our sins and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Clarence McCartney says, it is perhaps the most beautiful scene in the whole New Testament. And this is the picture. It's early morning. Jesus is standing on the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e mists are beginning to lift from the surface of the sea, and light is starting to break over the eastern mountains. And soon Jesus and the disciples are seated around a fire on which is bread and fish. It was probably a silent meal. Nobody was saying anything. The Apostle John put it like this. He says, none of them durst ask him, who art thou? Knowing it was the Lord. They all must have thought, what is Jesus going to say? What is he going to say to Peter? Is he going to say, well, Peter, you really let me down, didn't you? Peter, I counted on you. You ran off just like the rest, except they didn't curse. Peter, what makes you any different than Judas, Peter? Peter, you really disappointed me. I had hoped for all of that. But do you know what? Jesus never mentions once. He doesn't mention anything of the past. Not one single word. You know why he didn't? Because he and Peter already had dealt with the matter. They had gotten off by themselves and they had talked. St. Luke tells us that the risen Lord had appeared to Simon before this gathering. Luke 24, verse 34. And St. Paul tells us that Jesus met alone with Peter. Then they met with the 12 at the seaside. 1 Corinthians 15, 5. There's no question but that while they were alone, Peter confessed his sins to the Lord and made it right with God and made it right with Jesus. Warren Wiersbe comments on this point. He says, Peter and his Lord had already met privately and no doubt taken care of Peter's sins. Luke 24, 34. But since Peter had denied the Lord publicly, it was important there must be public restoration. Sin should be dealt with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known. Private sin should be confessed in private. Public sins in public. Since Peter had denied his Lord three times, Jesus asked him three personal questions. He also encouraged him by giving a threefold commission that restored Peter to the ministry. And that is the way it was with Jesus and Peter. But listen, the key to the whole issue is this. The thing that stands out the most is, Peter, do you love me? See, he didn't say, Peter, have you sinned? That's all taken care of. He says, Peter, do you love me? That's the question Jesus is asking us today. That's what he's asking me. Harold, do you love me? He's asking you that. Do you love me? He's not asking me if I sinned. God knows I sinned. And I'm sorry for my sins, and they're all washed away. But he says, do you love me? And that's the question put to Peter.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ys, more than these. What did Jesus mea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Well, did he mea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 men? Not hardly, because they all loved Jesus more than they loved each other. Jesus is the center of their life. So Jesus says,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Was he talking about the boat and the nets and the equipment? Not hardly, because there isn't anything in the story to indicate that Peter ever went back to fishing. I think Jesus meant, Peter, you said you loved me more than these other disciples. Is that true? Remember, it was Peter who said, this is what Peter said in Matthew 26, 33, though all men shall be offended because of thee, yet will I never be offended. But when push came to shove, Peter ran away with the rest of the disciples. And it's as if Jesus was saying, Peter, you declared you'd love me. You said you'd love me more than all of the rest of these. Is that still true? That was the crux of the matter, I think. Do you love me? Not.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